이성균 그리고 이지혜 함께 부른 골목길 걸을 때 희망나라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가족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샬롬 CCM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샵 7997번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실 때는 무료 공짜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아비가일님께서 청하신 만나월십의 오주여 나의 마음이 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접속곡 듣고요. 신지 주의 이름 높이며 이어집니다. 닉네임 멋쟁이님 청하신 김인식의 실로암도 나누고요.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한나처럼님 청하신 곡 연평한 조찬미의 요괴뱃의 노래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연평한 조찬미의 요괴뱃의 노래 한나처럼 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김도현 성령이 오셨네 닉네임 멋쟁이님 신청곡 김인식의 실로암 신지 주의 이름 높이며 들었고요. 아비가일님 청하셨던 만나월십의 우주여 나의 마음이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작은 도시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 하루는 어딜 갈까 궁리하다 한 가족이 3대째 운영하는 서점에 갔다. 동네 서점이 줄줄이 문 닫는 상황에서도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책방이다. 손님이 많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아내와 나뿐. 썰렁했다. 우리는 딱히 원하는 책이 있어 갔던 게 아니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매대 사이를 산책하듯 천천히 걸으며 서가를 둘러보았다. 각자 관심을 끄는 책을 몇 권 골랐다. 그러고도 꽤 오래 서점 안을 서성거렸다. 손님을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으로. 평소처럼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나오다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다.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대신 현금으로 냈다. 몇 푼 안 되는 카드 수수료라도 아껴주고 싶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책방은 대형 서점처럼 10% 할인해줄 여력이 없는 사정을 알기에 군말 없이 정가를 지불했다. 비합리적 소비였다. 힘겹게 버티는 책방을 응원하는 마음과 가능한 싸게 사야 한다는 합리적 상식에 저항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사랑은 합리적 계산을 넘어서지 않는가? 십자가 예수님처럼 사소해 보이더라도 모든 소비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닉네임 달콤한 하루님 청하셨던 곡 잔치 공동체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들었고요. 앞서 민호기 조수와 사랑의 송가 한웅재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였고요. 김상훈 사랑은 기적을 만들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효재 목사님의 칼럼 어떤 사소한 소비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은 그 합리적 그 계산을 넘어서는 일이죠. 손해보는 때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처럼 때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에도 기꺼이 마음을 또 지갑을 때로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주말에 함께한 샬씨 오늘 끝곡은 피아월십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우리들의 목소리도 좋지만 우리 악기팀이 하나님 찬양하려고 합니다. 들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자, 우리 순서대로 갈 건데 어디로 갈지 한번 볼게요.

사람들 질 수 없죠? 질 수 없죠? 야 여기 아, 이 사람들보다 크게 할 수 있죠? 크게 할 수 있죠? 1, 2, 1, 2. 제일 큽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

0: 빠지더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양이만한 몸짓으로 맑고 깊은 숲속에서만 사는 담비. 담비는 현재 멸종 위기종인데요. 실제로 보기 힘든 희귀 동물이죠. 그런 담비가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에 돌아왔다는데 계곡 정비 사업을 마친 뒤 두 달도 안 된 지금 담비는 물론이고 참매, 원앙, 쇠백로, 왜가리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계곡에서 목을 축이고 쉬어가고 있다고요.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동물들 어디서 숨죽이고 있었을까요? 자리를 내어주니 돌아온 이 녀석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이런 행복한 공전이 계속됐으면, 이런 소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예전 같으면 며칠을 걸려야 갈 길을 몇 시간도 안 돼서 갈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산을 깎아서 동물들의 터전을 가져온 것 같아서 미안할 때가 참 많아요. 부디 이제는 돌려줘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동물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고민하고 만들어야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조준모 앨범에서 숲속에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이어서 애인이 김미라님이 신청하셨는데요. 그래 가을이다 동네방집 앨범에서 듣고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박종수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해 놓을게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김명식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4291번님, 더딘 삶에 조바심 내던 불안들, 결핍과 불안을 안고 지낸 날들이 뜨거운 여름을 통과하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열심히 살아낸 나에게 셀프 칭찬도 해봅니다. 하셔야죠. 잘했다, 잘 이겨냈다, 그리고 고맙다. 나 스스로에게 얘기해 줘야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서 그런 일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잘 해내셨어요. 마운틴 사나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까요? 박지현, 결국엔 주님이셨네.

결국엔 주님이셨네 박지현, 그리고 나는 주밖에 없네는 김상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지키레이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신청

사랑하셨어요. 히즈윌 앨범에 있는 곡이죠. 준비해 놓겠고요. 그 전에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주님만이라는 제목을 가진 곡입니다. 유효림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믿음이 없이는 히즈윌 앨범에서 들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 같은 제목의 다른 곡들이 참 많은데요. 송명 집사님께서 소리보기 앨범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신청하셨어요.

난 예수가 좋다오 최인영 유선식이 함께한 곡이었고요. 소리보기 앨범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들었습니다. KID 8773님의 신청곡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오늘은 엘샤인 앨범에서 들려드릴게요.

박요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들으셨고요. 그 전에 엘샤인 앨범에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풀과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직장 일이든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든 공부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계속하다 보면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몸이 경고를 보내기도 하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쉰다고 쉬어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상사가 쉬는 시간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쉼 자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병원이 수면제를 처방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잠을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쉬는 것은 온전히 내 몫입니다.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도 막상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어떻게 쉼을 누려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쉬는 시간을 다 보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법은 배웠지만 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우리는 쉼의 대용품들을 소비하는 것을 쉼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직후 가장 처음 맞이한 새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천지창조의 순서에 따르면 인간은 쉼을 먼저 배우고 일을 배웠습니다. 즉 인간이 처음 맛본 쉼은 하던 일을 멈추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멈춰야 할 일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처음 누렸던 쉼은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쉼의 본질은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진 인간은 그 어떤 편안한 여건이 주어져도 결코 쉴 수 없습니다. 좋은 침대에서 자면 편안할까요? 비수가 꽂힌 가슴을 부여잡고는 절대 편안하게 발을 뻗지 못합니다. 싸운 부부에게 궁궐 같은 집과 명품 침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양한 쉴거리, 놀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의 본질을 잠시 잊게 도와주는 임시 방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약발이 떨어질 즈음 다시 찾게 되는 진통제와도 같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예수님은 하던 일을 멈추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워라밸을 보장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멍에를 같이 메고 내 짐을 같이 지자고 하십니다. 관계를 맺자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쉼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문섭이 지은 바쁜 하루 잠깐 묵상이라는 책 중에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을 때라는 제목의 글 나눴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어진 곡은 나무앤이 부른 쉼이었고요. 소울싱어즈 앨범에서 Between You and Me 함께 했습니다. 하경승주님께서 나이가 나이인지라 돋보기 없이는 생활이 힘들어요. 문자에 오타도 많이 나고요. 세어보니까 가방에 하나, 컴퓨터 책상에 하나, 노트북 가방에 하나, 돋보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또 쓰려고 보면은 없어서 찾게 되는, 어제는 목에다 걸고 다녀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신청합니다. 특세도 잘 마무리하셨네요. 아유, 잘하셨어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이곡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함께 듣습니다.

하경승조님께서 나이 돋보기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인생이라는 곡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김도현이었고요. 그 전에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이 곡은 아마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뿐만 아니라 GFU에서 처음 들으시는 곡일 수 있어요. 막 집어넣었거든요. 막 입력이 된 곡이라서요.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길.

말씀으로 우리 길, 위러브 앨범에서 들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하나님의 임재, 김순주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원성남님의 신청곡, 회개합니다. 지혜민이 부릅니다.

지혜민이 부른 회개합니다. 이어서 정신호의 목소리로 긍휼히 여기소서 들으셨고요. 다윗님과 허유민님이 신청하신 곡 있습니다. 지선이 부르는 충만.

지선의 목소리로 충만 들었고요. 수수자루님께서 가정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기로 하고 9월 7일이 세 번째 예배였습니다. 나눔을 하는데 자칫 아이가 혼나는 분위기가 될 뻔했어요. 세 식구가 예배 끝나고 각자 흩어져 말없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요. 찬양을 듣고 있으니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가정이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걸 사단이 시기하니까 나눔하다 보면 충분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나눔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아이의 말들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게 훈련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고 있구나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사단이 시험한다는 건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족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시기들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윤화의 목소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그날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만 해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지지 의사표시 하나가 누군가에는 고마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마야 안젤루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94장 감사세 찬양하세입니다. 이 찬송은 서울 예성교회 박정학 원사가 시편 104편을 근거로 1996년에 작사한 찬양입니다. 이 찬송은 1절에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2절에서는 풍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3절에서는 알곡을 거둬들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사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에 감사하세, 찬양하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세라는 가사를 강조하면서 조상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경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김은석 전 광주교대 교수입니다. 그는 광주 아가페 장로 성가단 창단 지휘자, 한국 동요 작사 작곡가 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 동요음악협회 고문, 한국교회 작곡가 협회 회장,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곡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곡 안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활기찬 찬양으로 장구장단에 맞춰 흥겹게 부를 수 있는 감사절 찬송, 찬송가 594장 감사하세, 찬양하세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0: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우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요, 새를 관찰하는 탐조가 아주 새로운 취미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입문용 쌍안경 하나, 조류 도감 하나만 있어도 집 근처 공원이나 하천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탐조의 매력은요, 걸음을 늦추고 작은 소리 귀를 기울이고 잎사귀 사이에 미세한 움직임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작은 새 한 마리를 발견하는 순간 평범하던 길이 하나님 지으신 생명의 자리로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죠. 새를 사랑한다는 것은 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가 살아갈 자리를 지켜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잠시 하늘을 좀 올려다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주님이 만드신 작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알아보는 눈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도 토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티내는 건 아시죠 여러분. 생방송입니다. 제가 오늘요 이렇게 네 오는데 하루 종일 오늘 약간 흐린 분위기잖아요. 벌써 아침부터 계속 예. 그래서 이거 다운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네. 찬양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태연 씨 집에는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한대네요. 와 솔직히 된장 냄새가 좋진 않아. 그죠? 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와서 뭐 음식 한 거 집에 있어. 와, 힘들어요. 예. 그렇지만 맛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베토벤 님이 오늘 집에서 드러누워 빈둥거리며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오늘 토요일에 빈둥은 되게 어울리네요. 그죠? 이게 평일에 빈둥 이러면 아, 걱정되는데. 아, 일이 없으신가? 이러는데. 토요일에 빈둥은 아, 잘 쉬십시오. 잘 쉬십시오. 우리 성아님 오셔서 오랜만에 쉼을 통해 함께 합니다. 찬양 들으면 힐링할게요 하셔서. 아, 진짜 오늘 여러분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아픈 데는 모두 치료되길. 예. 진짜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네. 추억님 생방송인가요? 네. 뭐더 물어보실 거 있겠습니까? 생방송 맞죠? 티내는 거잖아요. 티는. 경호님, 저 오늘도 왔습니다. 찬양 너무 좋아요. 담임 찬양. 네. 네, 고맙습니다. 제키리님도 승강장에서 승객 기다리면서 어서 손님이 몰려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의 사연, 네, 신청 음악 기다릴게요. 제이어스 내 모습 이대로 김명선 시선 나가는 동안, 자, 좋은 말로 할때 들어오세요. 네, 더 좋은 말 하기 전에.

네, 시선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네요. 보니까 사랑인들 평화의 노래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은화님 샬롬 처음 들어오시는 건가요? 새싹 표시가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네. 순이님 좋은 말로 들어왔어요. 목사님 좀 전에 친구 남편이 관상 동맥 우회술 수술했다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가 본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 교회 다니다 요즘 교회를 떠나 있는데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으니 5초 기도 꼭 우리 순이님의 친구분의 남편 이 수술 잘 되어서 주님 정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찾고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생방송 티를 확실히 내주시네요. 출첵이요 근무 중 몰래 청취 중 베리베리님 생방송이 남들 쉴 때 생방송 티를 확 내야 뭔가 성실해 보이는 척 하는 거죠. 그냥 우물쭈물하지 말자가 아이디세요.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 같은 이 방송이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그런 방송 되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도 힘이 되네요. 수연님 녹음하신 건가 하다가 라이브였군요. 네, 생방티 낸다고. 4667번님도 생방송 고맙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비꽃 여인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와 들어왔어요. 어깨도 아프고 힘도 떨어지고 그리워집니다 하시면서 제가 또 군산에 집회 갈 때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권사님도 한번 확 또 다 모이죠 우리. 네. 허유미님이 복된 주말 되세요. 어제 모임 있어 늦게 들어왔는데 무릎 아파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다 살짝 코골이. 아, 저는요 살짝이 아니에요. 어제도 아마 코골았을 거예요. 늘. 아, 참 이게 나이 들면 코 고는 게 확실히 예, 있는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뭐 그냥 또 소리가 예, 다양하면 또 그 웃을 수 있잖아요. 듣는 사람은. 치료하시는 분들은.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토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들어와 주세요. 찐남매 50위에 파도를 넘어 그리고 어노인팅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 같은 평화 쫙 갈 동안 여러분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루인보우 게시판 올려주세요.

찬양인도도 저는 뭐 찬양인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수전도단에서 찬양인도의 방법도 예 멘트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와 함께 한 시대를 시작했던 팀이 이제 두란노 경배인데 두란노 경배 하영인 선교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그럼 막 그랬던 기억나네요. 네. 그 첫 오픈 모임에 제가 네, 초대 가수로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첫 오픈 예배 때 초대 가수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준반 최권사님 오셨어요. 얼마 전 저희 꾸미는 교회 전입신고를 도와드려던 분이 계셨는데 저 기억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연 보내셨던 것 같고 주민센터와 연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이번에 긴급 지원까지 결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가짜예요. 네,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도와주는 것까지가 믿음이지. 아 진짜 안타까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안타까운 믿음의 뭐 시작일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 대로 이렇게. 근데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분이 감사원금까지 했대 교회. 성경 공부도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님 저도요 출첵합니다. 초대 부탁해요. 실제로 뵙고 싶습니다. 저는 익산입니다. 익산에 11월 21일 제 40주년 공연이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에서 하고요. 이제는 구체적인 거 정해지면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에서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네. 기쁨의 교회 아시죠? 네, 거기서 하게 됩니다. 임진영님 여수 선박람회 오라고 뭐 소식 여러 뭐 말도 좀 있죠. 그래도 잘 됐 이미 시작된 거라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순이님 좋은 말로 들어왔어요. 아까 그 관상 동맥 우회술 한다는 그 친구분 예, 저희가 기도한다고 꼭 예,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2번님 토요일을 생기 있게 해주시니 인사드려야지 해주셔서 아 참 저도 생기가 갑자기 확 나네요. 자 김건우의 여정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준비했고요. 우미셸의 하나님의 열심 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누가 뭐래도. 네. 밟혀도 꽃이고요. 네. 넌 꽃이 아니야 라고 해도 우린 꽃입니다. 믿으시죠? 아, 3.1절님 엄마랑 운동 나가는군요. 예, 그 발걸음 축복하고 더 건강해지는 또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가님, 와, 우리가 함께한 지도 10년이 넘어갔네요. 월요일이면 주이프의 사평로 생일. 맞아요. 11주년이에요. 이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들이네요 하시면서 명가님이 함께해 주셔서 큰 힘이 됐고 위로가 됐습니다. 네, 정말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또 우리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네, 들어와서 인사 좀 해주세요. 더, 네, 듣고 계신다면. 안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 네, 11년이 됐습니다. 아이 참, 11주년 공연은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울싱어즈 전쟁을 선포한다. 요즘 혼탁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예,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닌 시대. 분별력 가집시다. 영적 싸움 이겨냅시다. 2부에서 만나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

네, 태연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1000번째 중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제 목소리였고요. 김석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해요 하셨는데 저도요. 힘내세요. 힘. 반장님은 오늘도 온 가족이 듣고 있다고. 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11년이 갔네요. 이렇게 시간이 쑥 지나갔습니다. 야, 맞아요. 하이샬롬님도 개국과 함께 시작을 참 많은 분들이 아직도 듣고 계세요. 기억에 참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냥 오늘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거 진짜.

네, 진짜 하나님 방송만 레인보우 아니 조이포유만 생각해도 그렇지만 그냥 일생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때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만나고 때마다 예 지칠만 하면 또 좋은 믿음의 방송국에서 다시 오라 해서 또 방송을 저도 하고 그리고 제가 평생에 참 많은 방송을 했는데 조이포유 이 사평로 하늘 때만큼 행복했던 방송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 너무 행복해서 또 여러분이 저에게도 응원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의 응원군이 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시고 맞으면 맞다고 해 주세요. 야, 갓천사번님이 오셨어요. 갓천사번님이요. 사연을 좀 볼까요? 1041번님도 잘 듣고 있다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갓천사님은 CBS 조이포에 생겼을 때부터 청취했던 애청자야. 어, 근데 글을 처음 남기신 거 아니에요, 혹시? 조만간에 저희 교회에 있을 치유 집회 특성 때 어떤 곡을 해야 되나 기도 중이었는데 최인혁 단장님이 이 곡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심어져서 감사한 마음에 오랜만에 기록만 듣다가 귀로만 듣다가 댓글을 남깁니다 하시면서 아 지금 방금 불렀던 그 지금까지 그거 하실 건가요? 야 너무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함께해 주셨었는데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찬양하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라니님 대단하신데요. 와 성남 트레일런 대회인데 지금 20km 뛰었고요. 이제 피니시까지 5km 남았대요. 오, 그러면서 시편 129편 보내달랬는데 아 이 139편 아니에요? 129편이에요? 뛰는 건데 139편일 거예요. 제이어스 노래 나갔지만 안 틀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네, 그래서 한웅재의 고마운 사람들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예, 보내드릴게요. 마무리까지 끝까지 아자 화이팅 빅토리 여러분들은 저에게 너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백번에게도 식구끼리여도 고맙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토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 뛰고 계시나요, 라니님? 네,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아비가일님이 오셨어요. 주말 여유와 하나님의 열심, 참 좋은 시간입니다. 행복한 크리스천님, 아이디어 맞게 행복하게 점심을 드셨네요. 에그마요, 샌드위치, 와, 완전치. 바게슬님은요? 점심 새우탕 컵라면 작은 거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 들었어. 곰돌이 초코팡 한 개 먹었어요. 그리고 OS 빵 한 개 먹었어요. 칼로리 장난 아닌데요. 처음에 새우탕 컵라면 하나 작은 거, 아, 뭐 칼로리 됐다. 근데 점점, 네, 빵을 진짜 좋아하시네요. 최 여사님이 교회 체육대회 중에 저는 사정상 참여하지 않고 관중석에서 간식 먹으면서 응원은 단장님께 보냅니다. 아, 이게 재밌는데요. 네, 응원을 저한테 하시다니. 왜 특별히 마음에 드는 선수가 없었나요? 오늘 행운상이라도 받길 은근히 기대하는 양심불량 최 여사 같아서. 예. 그래도 뭐 접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 행운상. 예, 오늘 상품이 많나요? 체육대회 가면 먹는 재미죠, 뭐. 예, 먹는 재미고. 잘하는 체육대회인데 체육을 너무 잘하는 것보다, 예, 실수하는 게 더 재밌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행복한 시간, 예, 정말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세은마님,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뵀어요. 11주년, 오,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세은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는데, 지금 9살 초등학교 2학년이니, 와, 그러네요.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리고 한 달쯤 전인가 제가 운정사는데 세은이가 지하철 타고 싶어서 금능역에 갔다 주차가 올라와 올리브영 앞에서 단장님과 뒤에 사모님이시겠죠? 저만 뵈었습니다 하셨는데요. 어? 그러세요? 가면서 금능역? 아, 저기에요. 집회 갔었을 텐데.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세상에, 주차장, 그 공영 주차장인데 그쪽 아닌가요? 너무 반가워. 제가 했다가 교회를 잘못 찾아간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아, 아는 체 좀 하시죠.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교회 이름이 똑같은데, 네, 계속 금능역이 아닌, 저기 무슨 역이죠? 저기, 금공역? 무슨, 저기까지. 아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진짜. 아, 인사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자, 유동효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노래 참 마음이 그냥 철철해져요. 이제 명절 얼마 안 남았는데, 엄마가 이해되고 또 다 되죠. 엄마 아빠 많이 안아드리고 오십시오. 이어서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입니다. 아름다우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죽으라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에 물을 말아 점심을 때워도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도 표현도 행함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다 하더라도 진짜 옳다 하더라도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 가짜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가치 잊지 마십시오. 예, 남을 저주하거나 그런 표현들을 쉽게 하거나 예, 그리고 예배 시간 안에서 그런 걸 표현하면 더 그건 악한 자죠. 요즘은 신천지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또 다른 신천지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이만희

이만희라는 사람이 쫓아오네. 아, 나보다 더하네.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하네 이럴지도 모르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적어도 예배 시간에 예. 남을 저주하고 누가 죽으면 날아가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무게가 있어요. 그죠? 사랑을 훨씬 더 강조하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동성애가 성경 동성애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더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교만하고 낮은 자를 우습게 여긴 걸 하나님은 훨씬 더 싫어하세요. 성경의 그 중심 무게예요. 중심 무게예요. 예수님이 혼낸 사람 중에 직접 소리내서 혼낸 사람 중에도 그렇고요. 성경이 전체 읽으면 어떤 무게 중심이 있거든요. 근데 동성애 하나로 동성애 죄죠. 근데 그거 하나로 너무 많은 죄를 그거를 반대하면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 악한 거죠. 예. 동성애가 죄라는 거 알려주는 건 좋아요. 잘못된 것도 알려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면서 가진 뭐 욕과 무슨 남을 저주하는 것 이거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진짜. 야 너 내 야 개 때리지 마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사람을 총을 쏘는 거나 똑같은 거. 너 남 때리는 짓을 하지 마 그러면서 총을 쏘. 그게 뭐가 달라요? 예. 성경의 무게가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제 얘기 여러분 이해가 되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줘요? 나 흥분하기 전에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3757번님 제가 황후가 되고 싶어서 남편 닉네임 황제로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짜증내서 저도 표현했네요. 사과하고 카카오톡 알림도 하고 방송에 참여했어요. 야 잘하셨어. 그러네. 네, 그러네. 예. 그래서 정말 부산의 그 손 목사 전 목사라고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예배 시간을 저주의 공간으로 만드는데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예. 나 흥분했죠. 이 곡 어때 가야 돼. 이 곡 어때? 열린 공간 속으로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퍼붓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그래요. 참 암울하고 우울하고 변화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안에서 노래할 용기가 주어지고 날아가고 싶다는 고백이 참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참자유이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자유를 얻어서 어떤 상황에도 노래하고 날아가는 감사하는 그런 삶이 있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래서 변진섭 새들처럼 준비했습니다.

예, 변진섭의 새들처럼 정말 유명했던 곡이죠. 이게 옛날에 일화가 있어요. 찬양인도 하던 형제가 전날 주일날 전날 노래방을 갔었나 친구랑 만나서 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인도 하게 됐는데 바람아

이렇게 아 제가 키를 잘못 이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근데 가사가 뭐 나쁘진 않은데. 네,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괜찮죠. 그렇게 불러도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다샤님이요. 최 집사님과 함께 간포와서 인사드려요. 사역에 기도합니다. 아우 남편과 함께. 아, 최 집사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진짜.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분 삶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함께 해주고 계세요. 우리 방송국에서 우리 30년은 더 만나야 되겠죠 이 안에서요. 4439번님이요. 지방에 있는 큰아들도 오고 해서 간만에 갈비찜 했어요. 근수에비에 가격도 그렇게 해서 조금 줄였어요. 그래도 너무 맛있다는 거 먹다며 먹는 거 보니 울컥해졌어요. 아이고 제가 구인 중이라 매번 야채만 해준 게 괜히 마음에 걸려서 미안했거든요 하시면서 아무튼 건강하시고 또 아들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아드님도. 야, 참 좋은 소식이네. 성남 솔로몬님이요. 7년간의 직장암과의 전투에서 완치 판정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 여호와니씨. 정말 다른 분들 암투병하는 분들.

들도 다 완치 판정 받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진짜. 정말 정말.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주님 만져주시길. 저희 손녀딸 가은공주 지금 덕원여고에서 미술대 참가하고 있다고. 가은 양 응원해요. 잘 그리세요. 봄 선생님 오셨네요. 유해피 봄님도 오시고 봄 선생님이 두 분이 오셨네요. 봄보로 봄봄봄.

시간이 다 돼가네요 벌써. 김윤아님 혼자 카페에서 묵상하다 은혜를 확 받으셨나봐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럴 때 있죠. 에이, 참 좋은 시간이네요. 잔치님 오늘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설교를 오늘은 100번 듣는 것보다 그동안 늘 은혜를 받았지만 더 은혜가 된다고 하셔서 오늘 찬양 중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깊이 만나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사병노를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행복한 오늘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문까지 잔치님 너무 고마워요. 러브레터님은 주의 후유 알게 된 지 1년 됐는데 이제 나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주의 후유가 나의 전부라고 말해도 진실일 것 같아요 하셨어요. 세상에. 저희가 월요일 날이 네 월요일 날이 CBS 조이 포 유가 만들어진 지 11년째 됐습니다. 그래도 몇 년 전보다는 듣는 분들도 제가 4년 전, 5년 전 들었던 것보다 딱 두 배 늘었어요. 여러분이 카톡 알리기 열심히 해주신 결과고 저도 집회 다니면서 늘 조이 포 유 얘기한 것도 있고 또 그만큼 여러분의 사연이 은혜 가운데 좋은 사연이 많이 와서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많이 교회 가서 알려주셔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아직 너무 적습니다. 그래도 듣는 분들이 11주년 공연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재정도 또 출연진도 섭외해야 되고 교회도 섭외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벌써 저는 이제 내일 또 전주 예, 부안과 전주 집회가 오늘 기차 타고 가는 길입니다. 담비 헤리티지 메스 콰이어의 찬양 보내드리면서 여러분의 교회는 강대상에서 아니 예배라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 시간에 신념과 정치와 남을 욕하는 것과 이런 일은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기뻐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목사님이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네,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일 교회 가서도 조이 포유 좀 알려주세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두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그 안에 서로 다른 시간 여행의 축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공간이야말로 곧 벼룩시장이 아닌가.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 정도로 치부되겠지만 그곳은 분명 서로 다른 시간의 축이 만드는 타임캡슐 같은 공간이 있다. 물리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진다. 물리학자 이기진의 에세이 나는 자꾸만 딴짓하고 싶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어릴 적 늘 앞서 달리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재주도 많아 어른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던 아이였는데요. 어른이 된 후의 삶은 마음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선 것 같은 날들. 고개를 숙이고 한숨 짓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런 그에게 누군가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모든 꽃이 봄에만 핀다면 가을 들판은 얼마나 허전할까요? 당신은 봄이 아닌 가을에 피어날 사람입니다. 봄꽃이 다 진 자리에 피어나는 꽃, 더 깊은 향을 품고 올라오는 꽃. 서리가 내리기 직전 들판을 가장 맑게 물들이는 꽃. 코스모스가 그렇고 들국화가 그렇습니다. 나만의 계절은 언제일까요? 이 서늘한 가을바람을 타고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김두현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윤하늘 편곡의 너는 꽃이야 프로젝트 콰이어와 노아 소년소녀 합창단의 찬양으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작품 번호 156 이히슈테이 및 아이넴프스 임그라베 나는 한 발을 무덤에 딛고 서 있도다 레이 케네디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0: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켈틱 찬양 I am thine, O Lord.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데이빗 아르켄스톤과 캐슬린 피셔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샹송 가수 샤를 아즈나브르의 노래 디유, 하나님인데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앞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당신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면 제게 주어진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는 아픔과 그 아픔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두렵고 흔들리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간구의 노래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플룻, 첼로, 피아노로 구성된 마놀로 런던 트리오의 연주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I am thine, O Lord. 데이빗 아르케스톤과 캐슬린 피셔의 연주였고요. 샹송 디유, 하나님, 샤를 아즈나브르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마놀로 런던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깊은 고난과 버림받은 마음 속에서도 과거에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를 고백하는 시편 22편 1절에서 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2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시편 22편 여호와 의뢰하는 자 서울 무태탑 창단이었고요. 김수지 곡 이 시간 너의 맘속에 강인선의 목소리로 그 이름 아름답도다 What a beautiful name 힐송 워십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7373님이 보내주신 영원한 사랑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최현수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보혜사님이 보내주신 멜로망스의 참 아름다워라.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이 보내주신 나의 등 뒤에서 옹기장의 로즈콰이어의 찬양 들려드립니다.

가을에 피어난 꽃을 보며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봄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필 때, 여름의 장미가 뜨겁게 향기를 뿜을 때, 이 꽃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싶어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남들보다 좀 늦게 피어난다고 해도 가을 들판을 단단하게 지키는 코스모스처럼요. 우리의 계절도 가장 알맞은 때에 맑고 아름다운 얼굴을 드러낼 겁니다. 이번 한 주 속도에 지치셨다면 이번 주말만큼은 그 마음을 가만히 토닥여 주시면 좋겠어요. 남은 주말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지금 자연은
1: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살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셨는지요. 오늘 올포원에서는요. 주님의 남다른 부르심을 따라서 목회를 하고 계신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들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소개를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하게 할까 하다가 한 분씩 이렇게 키워드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들으시면서 나구나. 나다. 내 소개다. 하시면 조용히 손 드시고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제가 먼저 한 분을 소개할게요. 제가 키워드 3개 얘기할 건데 나다 하면 바로 그냥 손 드시면 돼요. 선목회 김문은 목사님 선교사 섬김
2: 선목회
3: 나다.
1: 아, 갑자기 연출하니 굉장히
0: 그러니까
1: 아침 방송인 줄 알았어요. 저 남자 씨가
0: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김문은 목사님 그 담임하실 때 제가 강도사로 있었어요. 지금 이제 선교사 섬김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섬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섬김을 받고 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섬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큰 복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0: 이름을 얘기 안 하셨어요. 아, 정확하게.
1: 전 가득교회 이성수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은
2: 네, 다음은 도시의 농부, 도시의 환경 농부? 목회, 그리고 미생물 연구.
0: 오. 연구. 네. 오!
3: 예상과 달랐어.
0: 네, 누구십니까?
4: 저는 김포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규택 목사입니다.
0: 네.
4: 미생물을 통해서 환경운동을 하고 오. 유기농업을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자립을 위해서 친환경 닭도 한 1200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0: 네. 오. 진짜 오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펼쳐질 것 같죠. 네. 그리고
5: 마지막 한 분의 목사님은 네.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한 키워드 남으셨기 때문에 손은 안 드셔도 돼요.
3: 네,
5: 아직 몰라요.
0: 뭔지 몰라?
5: 키워드를
3: 갑자기
5: 그대로
3: 이분이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0: 네, 그런가요?
5: 키워드를
0: 네.
5: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잘생김, 네. 귀여움, 네. 베이고장 나주, 사레비 빵원, 권호 목사님.
0: 네. 네.
3: 아.
0: 네.
6: 아, 저는 나주중부교회에 부르심을 따라 갔다가 결단하고 사역하면서 권호 목사님도 만나게 된 이도훈 목사입니다.
0: 네. 네,
6: 자세한 건 설교 후에 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네. 예. 그리고 오늘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목사님 중에서 올포 목사님 중에서 네. 이 패널석에 앉아보신 유일하신 분이 또 계시네요.
3: 아니 여기 네. 소개해드려야죠.
0: 네, 그렇죠. 네.
3: 자, 키워드.
0: 네.
3: 자, 키워드 1번.
7: 네, 네, 네. 오늘 자연스럽게 네. 지금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권호 목사님이 설교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패널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0: 네.
7: 또 다른 부르심. 목사님 어떠신가요 기분이?
1: 사실은 그 늘 설교하다가 이 자리에 앉으니까 네. 벌써 의자가 좀 딱딱해요.
0: 불편해요.
1: 그리고
0: 네.
1: 설교 안 해서 너무 기쁘고
0: 네.
1: 살짝 섭섭도 합니다. 그럼 오늘 세 분 설교를 통해서 네. 만족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0: 오. 네. 자, 남다른 목회를 하고 계신 세 분의 목사님과 또 오늘 특별한 부름의 자리로 불러주신 권호 목사님이 네 분을 모시고 오늘 올포원 부르심 특집 1탄을 진행할 텐데요. 간증 부흥회로 마련 했습니다. 먼저 세 분 목사님의 부르심의 사연 궁금해지실 텐데요. 이성수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8: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분명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주님 부르시면 가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가득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축하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다들 왜 가득교회로 갔냐고 다들 걱정을 해서 축하는 못 받았는데 제일 문제는 목사인 제 설교가 문제였습니다. 사실 목사가 설교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제가 가득교회를 가서 설교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본문을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는지를 뒤에 알았는데 제가 부목사로 강도사로 있을 때는 사역을 하면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생각하면 디모데가 떠올랐고 청년 다윗이 떠올랐고 전도하면 바울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 본문을 잡아서 설교할 수 있었는데 가득교회를 부임하고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어서 그렇구나. 사실 본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따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늘 내가 하고 싶었던 사역을 가지고 말씀의 권위로 교인들에게 설명한 적 있어도 말씀을 따라가 본 적이 없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처했었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죠?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제가 오기 전까지 모든 걸 다 마무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을 다 끝냈는데 신약을 해보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새벽기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두 가지를 할 건데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세우는 일을 할 거다.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득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일꾼,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할 거다. 근데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설교를 그 새벽기도에 나와 있던 할머니 두 분이 나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 두 분이 서로

0: 피드백을 나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설교하면 다들 좀 주무셨거든요. 그랬는데 아니 안 주무시고 두 분이 이렇게 피드백을 나누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좋아서 주일 오전 예배 첫 담임이 되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이 설교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와 계신 우리 할머니 한 서른 분 되시는 분들이 다 웅성웅성 하시고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 교인들이 드디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움직이는구나.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인들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은 차를 타고 두 시간 이상 못 가시는 분들인데 제가 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일꾼을 세우고 저희는 자녀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데 민족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설교를 했다고. 아니 저보고 목사가 눈 감고 설교했다고. 제 첫 부임 설교가 첫 마지막 설교가 될 뻔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모세와 같은 심정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 모세가 가나안을 향한 목적은 있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다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열방을 섬기는 일꾼,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 보이던 가득교회에 아, 제 모습과 똑같구나. 사실은 제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듯이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교회에 대한 그림은 목사가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시작의 첫 번째가 비어있는 집에 대한 목표였습니다. 시골에는 비어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사용 용도가 없거든요. 부교자가 없으니까 사택도 안 되죠. 그렇군요. 자녀들이 없으니까 교육관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집을 선교관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시작을 하셨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섬기겠다고 시작된 일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 교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곳인지를 알았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그곳에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 있는지. 그래서 아, 가득교회, 시골교회고 어촌교회고 작은 교회인 가득교회가 그 열방을 섬기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네트워크된 교회를 보게 하신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교회, 시골교회, 이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데 그걸 보여주는 계기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예, 그 일이 가득교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교회든 미자리 교회든 개척교회든 시골교회든 거기 선교 오지 교회든 교회가 하는 목적이 열방을 섬기는 일꾼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가며 주의 교회 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돌아보며 찬송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직선길이 아니라 우회의 도로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의 믿음의 여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3: 아멘.
2: 저는 그리고 저희 가족은 태어나서 처음 전라남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부목사 시절에 이제 개척의 마음을 품고 이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던 중에 총회 게시판에 개척의 마음을 품고 이제 목회를 할 목사님을 찾는다고 해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나주의 혁신 도시에 분립 개척을 하고 이제 남아 있는 그러니까 원도심에 남아 있는 교회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목회자를 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택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으니까 뭐 우리가 예산이 얼마인지 남아있는 교인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개척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결단 속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28일 날 나주중부교회에서 첫 주일 예배를 교우들 14명과 함께 드리면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부터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맞나요? 이제 원도심에 남아있는 이 교회는 이제 혁신도시로 교인들이 다 이제 가고 나서 남아있는 교인들은 사실 마음에 그런 아픔을 좀 가지고 그렇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는 마음에 아픈 상처 그리고 어떤 목회자를 향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담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온전한 사례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교인들이 참 미안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내랑 기도하는 중에 이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1: 왜 그랬어?
2: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가지만 집중했으면 합니다.
1: 아이고.
2: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 그것만 우리가 집중해서 갔으면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어떤 계획이 있거나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 속에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더 터지게 되는데 저희 아들이 나주에 오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도의 불안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아 청소년 정신과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맞습니까? 제가 이 길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가족이 이 나주에서의 사역을 결단한 그 순간부터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 주변의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가 듣고 제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사실 좀 안 돼서 이제 있는 상황 속에서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저희 목회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데 방음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또 교회에서 또 방음 샷시도 해주시고 또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추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 냉난방기도 바꿔주시고 그런 이제 손길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를 통하여서 사실 잘 회복하여서 지금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동행하심 속에 그 손길 속에 이제 어린아이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70명의 예배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고 참 멀리 돌아가는 험난한 길이라고 느껴질 때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0: 계획은 언제나 옳고 우리를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 가시며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멀고 험하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 저는 처녀마리에 친환경 양계를 합니다. 유기농업으로 특밭 농업을 하며 환경센터를 두 군데 3,00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을 교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으로 저를 인도하신 남다른 이유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되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으며 사람들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꿈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파괴시켜 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된 것입니다.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환경은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자연을 말합니다. 환경이 오염되면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환경을 파괴한다면 나중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자연을 살리는 환경운동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환경운동은 소극적인 환경운동과 적극적인 환경운동이 있습니다. 전자는 절약하고 오염되는 물질과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며 아끼고 재활용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환경운동은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하며 환경 문제가 발생할 때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자연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고 또 하나는 토양이고 또 하나는 공기, 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매우 흔하고 많지만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생명체들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오염시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없게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라고 주신 풍부한 복들을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함부로 사용해버리니 인간과 동물들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ESG 경영을 실행합니다.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적 관계, 그리고 Governance, 바람직한 지배구조로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꾸려나가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경제적 이익 창출이 목적인 기업도 ESG 경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관리하라고 창조하신 이타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잘 관리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환경운동을 하고 친환경 유기농업과 양계를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매우 불편합니다. 그렇다.

0: 한다고 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에 누군가는 어떤 교회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가야 하고 해내야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성경의 갈렙은 85세의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도전합니다. 갈렙이 요구한 산지는 헤브론 산악지대로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이곳은 아낙 사람 가운데 거인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갈렙이 그 나이에 당당히 헤브론 산지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이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곳에 아무도 도전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헤브론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전하길 꺼려하고 가길 무서워하고 하는 바로 그 헤브론이 오늘날 우리들이 도전해 잘 가꾸어 함께 살아가야 할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은혜와 축복의 보고인 자연을 가꾸길 원하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연을 잘 가꾸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은 목회와 목양, 환경운동, 유기농업연구, 좋은 먹거리운동, 도시농업, 선교사님들과 농어촌교회 자립지원, 그리고 은퇴자들의 자립지원 등입니다.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자연과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좁은 길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갖게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다시금 믿음과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목사님, 세 분이 걸어오신 그 길이 넓은 길, 뭐 꽃이 가득한 이 화려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듣는 내내 저희 가슴에도 또 도전이 됐습니다. 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세 분의 간증, 공통된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그 전도사님 찬양도 생각이 났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할 때만
2: 같이 해볼까요? 시작.
3: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할
1: 원작자의 노래로 망쳐. 근데 정말 그런 은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이 세 분의 공통점, 저는 딱 한 단어가 딱 보였는데 뭘 것 같으세요?
1: 은혜? 부르심?
2: 순종.
1: 순종.
2: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이 딱 부르셨을 때 하나님 일단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르는데 일단 가고 근데 가서 이 길이 맞긴 하나요?
1: 그렇지만 물어볼 지언정.
2: 네, 물어볼 지언정. 그럼에도 갑니다 하는 그 순종하심이 저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궁금한 건 왜 그러셨어요? 사실 다들 꺼려하는 길이잖아요.
1: 예.
2: 사실 이 세 분이 정말 저는 너무 대단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그 부르시면 순종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좀 세 분 다 궁금해요.
4: 그러게요.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딱 그 길만 열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기도하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이 아닌 건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열린 길로 가야 되거든요.
5: 그렇지.
4: 근데 대부분은 이제 기도를 막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가득교회로 가는 길이 열린 길이었어요. 그래서
5: 없습니다.
4: 갔죠.
1: 우리들이 기도할 때 막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맞아요. 길을 잘 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0: 불안할 것 같고 힘들을 것
1: 그러니까요.
0: 같아도.
1: 네.
2: 예, 그 내려갈 때 사실 그 소식을 들었던 뭐 제 동기들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선배 목회자들께서 왜 가냐 라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마음의 감동 그리고 그게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저뿐만 아니라 또 저희 가족 전체가 다 좀 감동 속에서 가자 못하겠냐 이런 생각을
3: 눈을 가리시네.
2: 눈이 가려지더라고요.
4: 안 눈이 이제 가려주시는
1: 가려주시는 네.
5: 그런데 저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부르심에 응답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르심에 순종해야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 같습니다. 네.
1: 제 옆에 권호 목사님 앉아 설교를 들으시는데 계속 아멘, 아멘. 얼마나 마이크에 잡혔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설교에 참 젖어 계시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걸까요? 아니면 순종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걸까요? 목사님의 경우도 함께 섞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6: 둘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어거스틴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답, 순종.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순종이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복음이 잘 뿌리 내리게 하는 가장 좋은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은혜의 과정을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3: 그래서 순종하며 준비했습니다.
7: 부르심에 심부름 같더니 부어주셨다는 그 은혜의 내막을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3: 타임. 와. 저도 순종하며 더 대본에 충실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준비했어. 멘트 준비했어.
3: 순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네,
3: 순종 한번 하면서. 네. 우리 이성수 목사님 가덕교회 처음 부임하셨을 때 성도가 30여 명이었다고 해요. 목사님 이제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16년 만에 섬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처음 들렸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무려 200여 명으로 늘어났는지 이게 말이 200여 명이지 선목회가 진짜 힘들잖아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7: 게다가 성도사님들 만나러 갑시다 하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우하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갔다가 우하고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 김문은 목사님께서 그러시던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8: 시골 목회 가장 그 단점이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3: 그렇군요.
8: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둘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가정과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사역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지만 살려고 하면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3: 와.
8: 그래서 이제 저희 막내가 태어날 때 세례를 받았는데 저희 홀로 목사님 마지막 사역이 저희 막내 세례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16년 만에 세례를 처음 준다. 그때 우리 장모님 아들이 16년 전에 받았는데 그 위에 저희 아이가 마지막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15년 차 사역하는데 지금 세례를 유아 세례를 42명을 줬습니다. 많이 줬죠.
1: 네.
8: 사실 이제 도시교회에 비하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데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모이는 이유가 간단하죠. 다들 고민이 자기 자녀들 양육에 대한 게 고민이에요. 두 가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씀으로 살 건가? 하나는 자녀를 어떻게 말씀을 양육할 것인가? 그게 정말 두 가지 고민인데 말씀으로 사는 일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사실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 시골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약하다, 어렵다, 힘들다, 목사님은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이런 데 와서 목회하시냐. 늘 그래서 시골교회에 와 있는 젊은이들도 떠나갈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들이 볼 때 교회는 약하거든요.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계시고 그런데 성사님들을 통해서

0: 하면 자녀들이 잘 말을 안 듣잖아요. 제일 힘든 저 청소년들은 자기 자녀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제일 힘들거든요.
1: 아유, 맞습니다.
0: 그래서 부모가 얘기하면 다 잔소리예요. 그런데 이모가 얘기를 하고 고모가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 귀가 얼마나 팔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이 사는 사역을 보시더니 혹시 이 교회에 자기도 나오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이제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떨어진 곳 말고 교회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같이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녀는 마을이 키운다고요. 아. 그래서 좋은 교회도 필요하고 좋은 학교도 필요한데 좋은 마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을이거든요. 공동체는 콜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은 내가 오고 싶으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을을 형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저희 교회 오고 싶어 하고 출석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아세례를 주는 아이들이 많아졌던 이유가 아직 거기에 있는 거죠.
2: 저는 또 목회자 버전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셔도 좋을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규택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니, 목회 방식이 농사라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그것도 도심에서
3: 그렇죠. 김포면 도심에서 멀지 않은데
2: 성도들과 이렇게 농사 짓는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뭐 아까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양계 거기에 뭐 환경운동, 농사, 뭐 커피도 직접 내리셨잖아요. 네. 이 성도분들 반대는 없었나요?
4: 거기에다가
2: 닭 키웁시다! 닭 모이 줍시다!
1: 이창호 씨
4: 거기에다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 시대에 바로 노아가 아니신가. 이 지구 생태계가 무너지고 막 경고에도 꿈쩍 안 내는 이 시대에 목사님께서 이 환경 목회를 하시는 이 심정이 또 어떠신지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이 정말 이뤄지고 있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제가 어릴 때 참 운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잘하면요, 축구도 잘하고요, 다른 운동도 다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 환경 운동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참 단순한 일이에요. 어떤 단순한 일인가 하면 환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중요한 소재가 뭐냐, 미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 하나를 잘 개발해서 활용하면 환경도 살릴 수 있고 농업도 또 잘 되게 할 수가 있고 또 좋은 먹거리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 하나의 중요한 관점 하나만 잘 잡으면 모두가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식초 그리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는 못하지만 그건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걸 자기들이 함께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기 때문에
4: 맛있겠다.
5: 이렇게 마을 목회라고 우리가 이름 짓지 않아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환경운동을 하면 느끼는 것은 교회가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고요. 잘 따라오는 게 한국 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교인들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자 훈련 이상의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있더라는 거죠. 교회는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다양한 의견,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반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의견. 다른 의견이더라.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어느 때 깨달았는가 하면 된장을 만들어요. 70세 이상 되시는 분을 다 모았어요. 한 20분이 오셨어요. 네. 회의를 합니다. 만드는 방법이
3: 다 다르죠.
1: 레시피가 없잖아요.
5: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된장 레시피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정하고 나서 이제 이견이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 모두가 다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또 좋은 먹거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먹는 게 중요한 게 그 농사 짓는 곳에 가면요 전부 다가 선한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얻으면

0: 나누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나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결실해서 이웃에게 자꾸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아, 그 교회 우리도 정말 가고 싶다. 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희 교회가 환경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적 교인이 한 1,300명 정도가 되고요. 교회가 적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운동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 목회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교회의 성장의 감사합니다. 비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입니다.
1: 지금 약간 아침 방송 느낌처럼
2: 섬 건강 방송
1: 섬 그다음에 오감이
3: 오감이 네.
1: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가고 싶은 거 바로 나주입니다.
2: 6시 내 고향 6시 내 고향
1: 그래서 이제 내가 또 이제 궁금해지는 거야. 이 교회도 네. 얼마나 또 궁금할까 재밌다, 그래서 네. 근데 저라면 우리 목사님 아무리 나주배가 맛있어도 네. 이게 새롭게 분리되는 교회로는 끝까지 안 가려고 버텼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저라면. 근데 우리 이동 목사님께서는 딱 결단을 하고 막상 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리고 사례비를 굳이
4: 와, 진짜 그래
1: 안 받기까지 했어야 했어야 했을까? 왜냐면 가족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3: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지금은 이 나주 중부교회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로 탄탄히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5: 네. 일단은 저희가 결단하고 내려갈 때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이야기했던 게 일단은 집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이제 사실 뭐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 사실 갖는 마음인데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가서 첫 이사하는 날부터 제 아내가 울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한 두 달 넘게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울 순 없고 저는 그래서 더 저는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일단 사례비를 받지 말자고 한 이야기도 사실 제 아내가 먼저 꺼냈어요. 그래서 아니 야, 교인들이 멋있다. 이렇게 마음의 짐도 있고 사실 지금 뭔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왜 마음의 짐을 더 주냐라고 제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요.
1: 대단하시다.
5: 그래서 저한테 받지 마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된 거죠. 요즘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듣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 코로나 시기에 부응하게 됐냐, 어떻게 재정도 자립할 수 있게 됐냐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어려움 없이 잘 됐으면 아마 내가 잘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고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이제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3: 이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좀 되면서 지금은 이제 좀 우스우실 수 있겠지만 이런 날이 오기까지 얼마나도 힘들고 그 아내분 2주 온 것까지만 얘기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아마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짠한 마음이 좀 되네요. 네,
6: 그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눈물, 콧물 다 빼시면서 이렇게 하나 되어가는 과정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더욱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7: 아, 참 사실은 저 그 가득도라고 하는 지역이 시족 공동체 마을이거든요. 지금도 가족 사항이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선분들이 다 와 계세요. 다 친척이에요. 이 족보가 파악이 잘 안 될 만큼.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는 사이긴 한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섬이 어떤 곳이냐면

0: 떠나간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들어온 사람이 없고 나가기만 한 사람들이 있는. 전 몰랐죠. 대부분 이제 도시 사람들은 섬을 생각하면서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텃세 부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전 텃세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 제가 가니까 섬의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고 있어요.
1: 갈 사람.
0: 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면 반겨줘야 되는데 교회 나온 사람을 이렇게 쳐다봐요. 되게 당황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섬김이 없고 환영이 없냐. 심지어는 그때 전도 축제를 해서 새로운 분들 모시고 오면 새로운 분들을 먼저 태워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비켜라고 그러고는 본인들이 타고 내려갔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죠. 네. 아니, 그래서 왜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선교 영화를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이분들이 원주민들이구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주민들이 외부 사람이 왔는데 환영한 걸 본 적이 있냐고. 이렇게 칼 들고 창 들고 딱 이렇게 노려보고 있지. 왔는데 웰컴하는 원주민이 누가 있냐고. 근데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떠나갔으니까. 떠나가니까 누가 와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또 갈 거니까. 여기에 살러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잠깐 왔다가 뭐 쉬러 왔든지 그렇게 왔지. 또 갈 거니까. 그럼 또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죠. 제가 중간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희 교인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중간에 있는데 딱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 끼어있는 남편 같은 거예요. 네. 이쪽 편 들었다가는 교인들이 네. 목사님이 선교사만 챙긴다. 제가 또 이렇게 했더니 지역교회 목사가 그렇지. 이게 딱 중간에 그 싸움 말리는 아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게 선교사님들이 갔다가 다시 오시잖아요. 몇 번 그렇게 하시니까 아, 이분들은 가실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자기 아픔을 얘기했어요. 자기는 여기 살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중등부 부장을 했대요. 왜냐하면 교역자도 온다고 하더니 다시 안 오고 교인도 온다고 하더니 다시 안 오고 오죽했으면 학생이 부장을 했겠어요. 근데 그 말을 꺼내는 순간이 뭐였냐면 내가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걸 꺼내시더라고요. 그때 텃세 때문에 되게 마음이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 텃세가 아니구나. 그리고는 되게 마음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서로 하나 되는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부부가 결혼해서 오래 살면서 하나 되는 거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2: 목사님은 이제 사람 만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동물들하고 자연하고 만났을 때 주는 감동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많은 서로 좀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닭을 키우다 보면요. 암탉들이 모이를 먹으면요. 숫닭이 힘센 숫닭이 모이를 뺏어 먹지 않고요. 밖에서 암탉들을 지키고 있어요.
3: 그러나
2: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식물들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미나리를 심으면 또 부추를 심으면 겨울 되면 죽은 것 같잖아요. 따뜻해지면요.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자기 모든 걸 또 다 내어준다니까요. 그리고 병아리를 부화를 하면요. 21일 되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올 때 천하장사예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 안에서 부리를 가지고 이제 그 하얀 막 있지 않습니까? 그 막까지 다 깨고 나오는데 그 막을 못 깨면요. 의미가 밖에서 또 깨집니다. 그 자연 부화를 아니고 우리 부화기에서 부화를 하면요. 주인이 내가 엄마의 노릇을 또 해야만 되는 거죠. 그 하얀 막이 좋은 거지만 그 순간에 깨고 나오지 못하면요. 그것이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 아이를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만나면 또 사람 만나는 이상으로 굉장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특별한 만남, 웃고 울고 다 그래서 이놈들이 참 좋구나. 이 동물들은 절대로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구나. 자기를 다 주어

0: 통해서 우리 생명들을 살려주는 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보다 더 자연이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1: 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죠. 네. 권 목사님 표정이 굉장히 막 흐뭇해지셨어요. 지금 얘기를 어떻게 듣고 계신지, 뭐 많은 집회를 다니시고 많은 간증을 들으셨겠지만 세 분 목사님 어떻게 만나셨나요?
2: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섬과 시골과 또 환경이 척박한 그곳에서 길을 내셔가지고 가는 건데,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셨는가 볼 때 중심과 다양성인 것 같아요. 중심이 일단 딱 쓰셨고 다양성이 있었기에 이렇게 가셨다는 게 듣고, 그래서 첫 번째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게 딱 들었고, 두 번째는 행복.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고생했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하는 것들이 기쁘다면 순간순간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1: 아, 네. 대한민국에 이렇게 귀한 목회자분들이 오늘 세 분이 대표로 나오셨지만 얼마나 더 많이 계신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이렇게 벅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삼총사와 또 함께 하신 우리 패널 분들은 행복하셨나요?
3: 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포원 뭐 우리 나오신 목사님들 매번 방송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목사님 서운하실 텐데 제일 좋았어요.
1: 그 목사님 너무
3: 나 진짜 난 서운하지 마세요. 왜냐면 너무 제가 제일 좋았어. 그래서 이 세 분이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거인들 같았어요. 거인들 같아 보이셔서 야, 이 길을 이렇게 이분들이 걸어온 발자국은 정말 거인들이 낸 발자국인 것 같은 거예요. 그 큰 그 발자국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은 분들이 안식을 얻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더 궁금해서 조금 끝나는 시간이 좀 아쉬워. 좀 아쉬워.
1: 아, 이 세 분 목사님의 진짜. 이야기를 담기에는 1회로는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부르심을 따라 2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길이었을까라는 주제로 다음 시간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4: 부르실 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달려가
5: 하나 되는 시간
6: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학교에는 교훈이 있죠. 각 반에는 급훈이 있고 가정에는 가훈, 회사에는 사훈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어떤 공동체든 하나의 지침, 좌우명, 어떤 가르침을 두고 그걸 따라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지침, 또 약속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면

이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성? 이런 걸 좀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 많이 갖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또 좋은 길만 걷기보다 어떤 길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또 빠르게 앞서가기만 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 세상의 소리에 막 흔들리기보다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12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장하니의 행복 들으면서 문 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지침, 가이드, 좌우명 좀 나눠봤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좀 와닿았나요? 성공하기보단 하나님을 아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 세상이 규정하는 그런 성공, 예,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편하게 누리고 이런 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삶, 그분과 더 친밀하게 사는 삶, 예. 또 좋은 길만 걷기보다 어떤 길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요 내용도 좀 마음에 와닿았고 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기보다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게 필요하다. 예. 요런 지침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9월 한 달 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의 신청곡들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요. 이관욱의 예수를 따르는 길 준비했고요. 삼남매 아빠님의 신청곡 동네 빵집 그래 가을이다. 그리고 문자 7493번님 청하신 곡은 연평안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준비하겠고요. 이길원님 청하신 곡 장광우 내가 매일 기쁘게 여기 한 곡 더 이길승 소망으로

이길승의 소망으로 방금 같이 들었고요. 앞서 이길원님 청하신 곡 장광우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7493번으로 청하신 곡은 연평안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그리고 동네빵집 그래 가을이다 이 곡은 삼남매 아빠님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이관욱의 예수를 따르는 길까지 다섯 곡 배송했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 우리 장지영님의 신청곡입니다.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 듣고요. 사랑하오님 청하신 곡 오벳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그리고 폴라리스님 청하신 곡 피아월십의 나를 덮는 은혜, 심플리포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또 이어지고요. 금강초롱님 청하셨던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시와 그린 바람을 따라서 금강초롱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심플리포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폴라리스님 신청곡 피어월십 나를 덮는 은혜 오벳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사랑하오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앞서 장지영님의 신청곡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까지 다섯 곡 주말 배송으로 만났고요. 1부 끝곡은 남궁송옥 오병이여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0: 호수는 하늘만 올려다보고 하늘은 호수만 내려다보는 어디에도 길은 없고 길이 모두 막혀버리고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호수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는 외로운 호수, 정든 호수, 나의 고향 같은 것.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색된 호수 중 일부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성균 그리고 이지혜 함께 부른 골목길 걸을 때 희망나라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가족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샬롬 CCM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샵 7997번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실 때는 무료 공짜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아비가일님께서 청하신 만나월십의 오주여 나의 마음이 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접속곡 듣고요. 신지 주의 이름 높이며 이어집니다. 닉네임 멋쟁이님 청하신 김인식의 실로암도 나누고요.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한나처럼님 청하신 곡 연평한 조찬미의 요괴뱃의 노래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연평한 조찬미의 요괴뱃의 노래 한나처럼 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김도현 성령이 오셨네 닉네임 멋쟁이님 신청곡 김인식의 실로암 신지 주의 이름 높이며 들었고요. 아비가일님 청하셨던 만나월십의 우주여 나의 마음이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작은 도시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 하루는 어딜 갈까 궁리하다 한 가족이 3대째 운영하는 서점에 갔다. 동네 서점이 줄줄이 문 닫는 상황에서도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책방이다. 손님이 많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아내와 나뿐. 썰렁했다. 우리는 딱히 원하는 책이 있어 갔던 게 아니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매대 사이를 산책하듯 천천히 걸으며 서가를 둘러보았다. 각자 관심을 끄는 책을 몇 권 골랐다. 그러고도 꽤 오래 서점 안을 서성거렸다. 손님을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으로. 평소처럼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나오다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다.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대신 현금으로 냈다. 몇 푼 안 되는 카드 수수료라도 아껴주고 싶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책방은 대형 서점처럼 10% 할인해 줄 여력이 없는 사정을 알기에 군말 없이 정가를 지불했다. 비합리적 소비였다. 힘겹게 버티는 책방을 응원하는 마음과 가능한 싸게 사야 한다는 합리적 상식에 저항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사랑은 합리적 계산을 넘어서지 않는가? 십자가 예수님처럼 사소해 보이더라도 모든 소비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닉네임 달콤한 하루님 청하셨던 곡 잔치 공동체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들었고요. 앞서 민호기 조수아 사랑의 송가, 한웅재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였고요. 김상훈 사랑은 기적을 만들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효재 목사님의 칼럼 어떤 사소한 소비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은 그 합리적 그 계산을 넘어서는 일이죠. 손해보는 때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처럼 때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에도 기꺼이 마음을 또 지갑을 때로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주말에 함께한 샬씨 오늘 끝곡은 피아월십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자, 여러분, 여러분들 질 수 없죠? 질 수 없죠? 야, 여기, 야, 이 사람들보다 크게 할 수 있죠? 크게 할 수 있죠? 1, 2, 1, 2, 어, 2. 제일 큽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하십시오. 오늘 저지른 타인의 잘못은 어제 내 잘못이었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잘못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이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만 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말이었습니다.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 문이 막히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꺼내봅니다. 사용 설명서를 처음 읽는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히며 이 순간의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203장 찬송 함께합니다. 박상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천사들의 합창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거듭나길 바라시며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언덕에 문은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자비로 그 몸 찢기시고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과 우리 주 십자가 김승철이 부르는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손영진의 찬양이었습니다. 박은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계속해서 한반도26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노문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아이노 삽창단의 곡으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호천사님, 배워서남주자님, 또 사랑비님, 원성남님, 똘구님, 행복한사람님. 오늘도 하루가 선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고맙습니다.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는 오늘 취업에서 결정적인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중하되 담대하고 인연이 될 사람을 알아보는 눈 주옵소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으로 보아서 면접관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비공개로 글을 주셔서 아이디를 소개하지 않을게요. 주님, 복부 림프절 발견하게 하사 수술을 위해

이달 말에 입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파에 여호와께서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고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믿고 함께 기도드릴게요. 그리고 한미영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새날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백곰님께서는 작은 어머님의 우울증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고규봉님, 하나님 저의 목표 계획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셨네요. 김명수님께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듣고파서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신승희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화라님, 광야를 지날 때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민호기의 다시 새롭게 부르는 최덕신 앨범 중에서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기온이 뚝 떨어졌죠? 라신님께서 쌀쌀해진 날씨 환절기에 모두의 건강 지켜주시길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청해 주셨습니다.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이쁜이 님께서 신청하신 곡 복의 근원 강림하사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온누리 워십의 찬양이고요. 황유리 님께서 신청하신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어집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2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은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어린아이들, 가난한 이들,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식사하시며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위선과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의식이라는 말은 연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은 많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율법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작은 규정은 강조하면서 더 중요한 본질은 저버립니다. 율법의 세부 조항에는 철저하면서도 정의와 자비, 믿음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며 가장 먼저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필자와 같은 목회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복음이 될 것이며 주님께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게 하소서.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선한 목자 이다녀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CBS 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피노키오님, 주님 이 나라를 살펴주시옵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소나무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고요. 같은 길 같은 방향 감사합니다. 지호님께서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더불어 건강 잘 지키시고 승리하십시오 꾸벅꾸벅 하고 인사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네요.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가족은 주의 길, 함께 걸어가는 길동무였네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멋지네요. 같은 길, 같은 방향. 고맙습니다. 작은 자님, 주님 말씀이 고난 중에 유일한 위로요. 경험을 뛰어넘는 완전한 지혜요. 묵상할수록 꿀보다 더 단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문 보내주셨고요. 메이플라떼님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을 찬송가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웅씨님께서는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셨어요. 보라미님, 오늘은 속초로 출장 가는 일행분들이 가신 일 잘 해결되어서 일찍 귀가하게 되기를, 운전하시는 분도 피곤하지 않고 안전운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출장 가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문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후니맘님, 오늘 처음 회원 가입했습니다. 아침 찬송과 사연과 함께 많이 은혜받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원태풍님께서도 역시 처음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오신 블레싱 플라워님,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요. 소망이님께서는 연약한 마음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어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찬양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조준모의 그의 생각 준비했고요. 이어서 마라나타님께서 신청하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박진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물으신다. 이 질문은 고슴도치처럼 자기보호에 매몰된 당신을 향한 친절한 움직임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홀로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당신보다 훨씬 더 고통당한 경험을 한 누군가가 있다는 뱀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방황하며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땅에서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한다는 뱀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어디 있느냐? 라는 친절한 질문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당신이 겪고 있는 특별한 아픔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혼자 감내해 왔는가? 그 아픔

먼저 들으신 곡은 주 음성 외에는 동신교회 동신코럴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플로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군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로 간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찬양입니다. 디사이플스의 목마른 사슴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찾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이명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0: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둘 때 기쁨이 넘친다는 것. 자, 오늘 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 주말에 우리 마음에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2시간 뒤면 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진행하는 CCN 캠프는 왠지 더 예배하는 마음을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수아가 부른 나는 예배자입니다. 첫 곡 전해드렸는데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으로부터 그 안전한 쉼의 시간을 여러분 모두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0: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이윤화, 주리, 김정희, 이기명 함께 부른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에 이어서 소향의 목소리로 전해드린 피난처였습니다. 주일 1부는 주중에 다 나누지 못했던 곡들 함께 나누는 이삭줍기,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 요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많은 워십팀들의 그 생생한 라이브 워십의 시간을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아침의 노래, 너의 꿈을 펼쳐봐, 매일 주와 함께 등등 남겨주셨는데, 자, 이 중에서 아주 경쾌하면서 힘을 주는 찬양 두 곡 이에요. 너의 꿈을 펼쳐봐는 안성진 씨의 찬양으로, 매일 주와 함께는 존영 찬양 앨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존영과 선예가 부르는 듀엣곡입니다.

주말이라 조금 늦게 주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잠을 좀확 깨워드리는 찬양 두 곡을 이어봤어요. 카몬 목사님의 God Will Take Care of Me.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헤지키야 워커의 수아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Every Praise 전해드렸습니다. 아유, 모처럼 아주 힘찬 찬양 또 해외 CCM으로 두 곡 전해드렸어요. 하늘바다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잠자리에 들기 전 찬양을 들으니 은혜가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펼쳐질 또한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667님도 은혜 찬양 신청곡 남겨주시며 인천 가원초등학교 4학년 8반 황별 손녀딸이 9월 7일에 생일이셨다고 할머니가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자녀로 예쁘게 잘 자라주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보내오셨어요. 우리 예쁜 황별, 우리 손녀도 쓸수 있는 예쁜 화장품 선물이에요. 레스케미 비건 로션. 우리 별이에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4667님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신청곡도 준비했습니다. 은혜, 오늘은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보시죠.

아가파워 워십의 찬양으로 선한 능력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2533님께서 CCN 캠프 구독 눌렀다고 하시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신청곡 써주셔서 조이 듀엣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은 어드벤처 인 갓이라는 존 마이클 탈봇의 찬양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믿음의 모험이겠죠. 저는 2부에서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 할게요.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혹시 여기에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거기에 부딪혀서 깨지는 알이 있다면 나는 늘 그 알의 편에 서겠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가혹한지 잘 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이 멋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 역시 잘 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합니다. 들으신 두 곡은 먼저 광야를 통해라는 더 콜링 워십의 찬양 그리고 찬미 워십의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라이브 워십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SD 워십의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세임 윌 워십 구원의 노래를 부르네 두 곡입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워십 팀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브라운 워십의 괜찮아라는 곡 함께 보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힐링힐 워십의 고백의 기도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라는 곡은 ST 워십이었고요. 쉐임 윌 워십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네 전해드렸습니다. 자, 2부는 주일을 앞두고 또 토요일에 함께 라이브 예배 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워십 앤 프레이즈. 자, 이번에는 러브타운 워십이 부르는 그가 계시네, 또 워십 메이커스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준비했고요. CCC 라이브 워십입니다. 그 이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저도 대학 시절 정말 CCC 라이브 워십의 곡을 듣고 부르고 함께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CCC 라이브 워십으로 오늘 그 이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앞서 러브타운 워십의 그가 계시네라는 곡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워십 메이커스의 찬양 함께 모셨습니다. 자, 어쿠스틱 워십 함춘호 이세준의 아주 잔잔한 곡도 들어보시죠. 그 이름 아름답도다.

혼자 드리는 찬양 예배 이런 느낌일까요? 기타 반주와 함께 유리상자 이세준 씨의 목소리가 참 아름답게 들립니다. 함춘호 이세준 어쿠스틱 워십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남미 워십입니다. 나 기다립니다 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건강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고양이만한 몸짓으로 맑고 깊은 숲속에서만 사는 담비. 담비는 현재 멸종 위기종인데요. 실제로 보기 힘든 희귀 동물이죠. 그런 담비가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에 돌아왔다는데 계곡 정비 사업을 마친 뒤 두 달도 안 된 지금 담비는 물론이고 참매, 원앙, 쇠백로, 왜가리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계곡에서 목을 축이고 쉬어가고 있다고요.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동물들 어디서 숨죽이고 있었을까요? 자리를 내어주니 돌아온 이 녀석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이런 행복한 공전이 계속됐으면 이런 소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예전 같으면 며칠을 걸려야 갈 길을 몇 시간도 안 내서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산을 깎아서 동물들의 터전을 가져온 것 같아서 미안할 때가 참 많아요. 부디 이제는 돌려줘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동물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고민하고 만들어야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조준모 앨범에서 숲속에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이어서 애인이 김미라님이 신청하셨는데요. 그래 가을이다 동네방집 앨범에서 듣고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박종수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해 놓을게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김명식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4291번님, 더딘 삶에 조바심 내던 불안들, 결핍과 불안을 안고 지낸 날들이 뜨거운 여름을 통과하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열심히 살아낸 나에게 셀프 칭찬도 해봅니다. 하셔야죠. 잘했다, 잘 이겨냈다, 그리고 고맙다. 나 스스로에게 얘기해 줘야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서 그런 일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잘해내셨어요. 마운틴 사나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까요? 박지현, 결국엔 주님이셨네.

결국엔 주님이셨네 박지현, 그리고 나는 주밖에 없네는 김상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지키레이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신청하셨어요. 히즈윌 앨범에 있는 곡이죠. 준비해 놓겠고요. 그 전에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주님만이라는 제목을 가진 곡입니다. 유효림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믿음이 없이는 히즈윌 앨범에서 들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 같은 제목의 다른 곡들이 참 많은데요. 송명 집사님께서 소리보기 앨범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신청하셨어요.

난 예수가 좋다오 최인영 유선식이 함께한 곡이었고요. 소리보기 앨범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들었습니다. KID 8773님의 신청곡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오늘은 엘샤인 앨범에서 들려드릴게요.

박요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들으셨고요. 그 전에 엘샤인 앨범에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인.
2: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직장일이든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든 공부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계속하다 보면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몸이 경고를 보내기도 하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쉰다고 쉬어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상사가 쉬는 시간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쉼 자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병원이 수면제를 처방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잠을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쉬는 것은 온전히 내 몫입니다.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도 막상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어떻게 쉼을 누려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쉬는 시간을 다 보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법은 배웠지만 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우리는 쉼의 대용품들을 소비하는 것을 쉼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직후 가장 처음 맞이한 새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천지창조의 순서에 따르면 인간은 쉼을 먼저 배우고 일을 배웠습니다. 즉 인간이 처음 맛본 쉼은 하던 일을 멈추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멈춰야 할 일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처음 누렸던 쉼은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쉼의 본질은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진 인간은 그 어떤 편안한 여건이 주어져도 결코 쉴 수 없습니다. 좋은 침대에서 자면 편안할까요? 비수가 꽂힌 가슴을 부여잡고는 절대 편안하게 발을 뻗지 못합니다. 싸운 부부에게 궁궐 같은 집과 명품 침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양한 쉴 거리, 놀 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의 본질을 잠시 잊게 도와주는 임시 방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약발이 떨어질 즈음 다시 찾게 되는 진통제와도 같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예수님은 하던 일을 멈추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워라밸을 보장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멍에를 같이 메고 내 짐을 같이 지자고 하십니다. 관계를 맺자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쉼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문섭이 지은 바쁜 하루 잠깐 묵상이라는 책 중에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을 때라는 제목의 글 나눴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어진 곡은 나무의잎 부른 쉼이었고요. 소울싱어즈 앨범에서 Between You and Me 함께 했습니다. 하경승주님께서 나이가 나이인지라 돋보기 없이는 생활이 힘들어요. 문자에 오타도 많이 나고요. 세어보니까 가방에 하나, 컴퓨터 책상에 하나, 노트북 가방에 하나, 돋보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또 쓰려고 보면은 없어서 찾게 되는, 어제는 목에다 걸고 다녀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신청합니다. 특세도 잘 마무리하셨네요. 아유, 잘하셨어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이곡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함께 듣습니다.

하경승조님께서 나이, 돋보기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인생이라는 곡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김도현이었고요. 그 전에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이 곡은 아마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뿐만 아니라 GFU에서 처음 들으시는 곡일 수 있어요. 막 집어넣었거든요. 막 입력이 된 곡이라서요.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길.

말씀으로 우리 길, 위러브 앨범에서 들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하나님의 임재, 김순주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원성남님의 신청곡, 회개합니다. 지혜민이 부릅니다.

지혜민이 부른 회개합니다. 이어서 정신호의 목소리로 긍휼히 여기소서 들으셨고요. 다윗님과 허유민님이 신청하신 곡 있습니다. 지선이 부르는 충만.

지선의 목소리로 충만 들었고요. 수수자루님께서 가정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기로 하고 9월 7일이 세 번째 예배였습니다. 나눔을 하는데 자칫 아이가 혼나는 분위기가 될 뻔했어요. 세 식구가 예배 끝나고 각자 흩어져 말없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요. 찬양을 듣고 있으니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가정이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걸 사단이 시기하니까 나눔하다 보면 충분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나눔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아이의 말들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게 훈련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고 있구나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사단이 시험한다는 건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족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시기들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윤화의 목소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94장 감사하세 찬양하세입니다. 이 찬송은 서울 예성교회 박정학 원사가 시편 104편을 근거로 1996년에 작사한 찬양입니다. 이 찬송은 1절에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2절에서는 풍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3절에서는 알곡을 거둬들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사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에 감사하세 찬양하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세라는 가사를 강조하면서 조상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경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김은석 전 광주교대 교수입니다. 그는 광주 아가페 장로 성가단 창단 지휘자, 한국 동요 작사 작곡가 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 동요음악협회 고문, 한국교회 작곡가협회 회장,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곡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곡 안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활기찬 찬양으로 장구장단에 맞춰 흥겹게 부를 수 있는 감사절 찬송, 찬송가 594장 감사하세 찬양하세입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희망차게 여행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좋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향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1: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려봅니다.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서로 작은 것도 나누는 곳,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평강을 내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9월 13일 주일 오늘 함께할 첫 곡은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재숙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영화로운 주 예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최훈차 콰이어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주 예수 크신 사랑,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장희의 음성으로 가난한 자 돌보아 주며 함께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

0: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꽃마리님께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청해 주셨는데요. 주보라의 가야금 병창으로 청하셨네요. 가야금에 맞추어서 찬양까지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소망의 바다와 미리네 밴드가 함께한 하늘 소망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임마누엘 목사 중창단의 찬양으로 날 위하여 십자가의 303장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쿠스틱 워십의 주품의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북의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 양 99마리는 이경미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양떼를 떠나서 홍순관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봉순관의 곡으로 양떼를 떠나서 먼저 보내드린 곡은 이경미의 찬양 양 아흔 아홉 마리는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깊은 곳에서 임현모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온누리교회 주향한 성가대의 찬양으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박미자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찬양 두 곡 함께 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262번께서 이라모십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어서 최예민의 같이 우는 것, 같이 웃는 것 보내드립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황금률은 참으로 소중한 원리다. 황금률은 적극적으로는 네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해라로, 또 소극적으로는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로 표현할 수 있다. 주님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은 아주 확실한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두에게 주신다. 그걸 믿는 사람은 자기가 구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베푼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베푸는 우리의 행동은 구하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다.

권수경의 황금률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성도의 입술에서 이웃에게로 이어집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서울 방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231장 찬송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즐겁게 안식할 날 정은숙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고요히 머리 숙여 62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으로 함께 하고요. 이어서 이단열의 찬양으로 비바람이 칠 때와 보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가 없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토익은 해커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0: 검색해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예수원 가는 길, 그리고 박동준이 함께한 찬양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라는 조금 특별한 사진집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며 시시각각 달라지는 구름만을 사진에 담은 건데요. 무려 100장이 넘는 구름 사진을 지면에 실었더라고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작가는 이 수많은 하늘을 찍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세상에 같은 하늘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겠죠. 예, 요즘은 우리도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구름의 모양도 빛깔도 조금씩 달라지는 때니까요. 오늘은 하늘의 시선을 좀 더 놓아두면서 주의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주일 아침 성가대 봉사로 일찍 준비하며 내린 커피를 좋아하는 성가대원들을 위해 커피 내리며 찬양 들으며 교회 갈 준비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오손주 그랜마님 닉네임을 보니까 손주가 5명 있으시군요. 건강하십시오. 네, 찬양 들으면서 예배 갈 준비하는 이 시간 평안하시죠, 여러분?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He Hides My Soul, 오 놀라운 구세주, Let the Lower Lights Be Burning, 하나님의 진리 등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기다리겠습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세요. 게시판 열어놓습니다. 평일에는 음악 FM, 표준 FM, 조이 포유까지 3개의 게시판. 오늘과 같은 주일은 표준 송출은 되지 않아서 음악 FM과 조이 포유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 번호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전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A mighty fortress,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새벽 예배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어요.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마음을 다짐합니다. 지명님, 등대지기님 고맙습니다.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구독을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나누어서 모두가 시편에 푹 빠져 사는 가을을 보내도록 권해보려고 합니다. 열혈남 5004님께서도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접근 방법을 몰라 잊고 있다가 오늘 유튜브로 접속해서 들어보니까 참 좋네요. 감사해요. 유튜브에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여러분 들어가서 많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150편 시편 전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사연을 받아보니까 아침 산책하기에도 좋은 계절, 달리기에도 좋은 계절, 새벽 예배 가기 좋은 계절, 그리고 말씀 읽고 듣기 참 좋은 계절. 모든 게 다 좋은데요. Sweet hour of prayer, 네, 기도하는 그 시간.

팀 켈러 목사는 성품과 지혜가 자라려면 예배와 개인 기도로는 부족하다 말합니다.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만나는 인격적 과정을 통해 삶은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은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서로를 갈등의 상태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의 저자 월 워커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형성하시고 빚으시며 성화시키신다.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실패를 통해 우리 죄를 드러내신다. 그러므로써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과 삶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는 더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은 우리를 성숙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그 사랑 교회 고상섭 목사님의 갈등은 성숙으로 인도하는 초대장.

논모엔의 찬양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님 계신 곳으로 띄웠습니다. 이 곡을 미나님 목소리 들으며 산책하다가 용기내 신청곡을 올려요. 어릴 적 FM 라디오에 엽서를 보내던 기억도 나는군요. 항상 감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찬양으로 지친 영혼을 달래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정겨운 추억이에요. 라디오를 지금보다 예전에 더 많이 들으셨죠. 라디오 세대들 그때는 정말 편지도 보내고 엽서도 쓰고 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사연도 전하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죠. 9월 13일 주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오늘 아침 선선합니다. 그렇게 덥던 여름도 이렇게 쉽게 물러가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지금 고통스러워도 또 지금 날개를 단 듯 좋아도 다 지나가리라. 아침 걷기는 찬송과 함께 벌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끝나갑니다. 상큼 오디님. 네, 1부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Secret Garden, You Raise Me Up, 날 세우시네 들으면서 1부 마치죠. 상큼 오디님 주신 사연의 이 한 줄 다 지나가리라. 고통스러운 시간도 또 날개를 단 듯 너무 좋은 시간도 결국엔 다 지나가리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네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

0: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 Come thou almighty king 전능왕 오셔서로 주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매일 우리 딸들의 알람 소리는 아름다운 찬송가예요 하신 앤님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따님들이 찬송을 들으면서 아침에 눈을 뜨는 거죠.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레인보우 알람 설정 해두셨나 봐요. 고맙습니다.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중국 장가계 여행가 계시는 청취자분의 사연을 듣고 동행 나그네님은 회사 모임 늘 푸른 부부 첫 해외여행 장가계 갔던 게 생각납니다. 천문산 케이블카, 신비의 암벽이 솟아있는 그때가 15년 전이고 제가 여행을 추진한 총무였었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분이 계셔야 어떤 모임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15년 전에 동행 나그네님 장가계 여행 단체로 다녀오신 것도 분명 보지 않아도 동행 나그네님이 많이 많이 수고하셨을 겁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우리들의 영원한 소풍 찬송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커다란 수치였습니다. 주님은 문제 상황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현장은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언제나 절망의 순간을 기적의 시작점으로 삼으십니다.

삶에 캄캄한 어둠이 내려와 있다면 바로 기적을 기대할 때입니다. 혹시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문제 없인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변장한 축복인 셈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3번째 묵상 혼란 속에서 확신을 찾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연주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아롱별님, 이번 추석에는 2년 전에 방문했던 철원 고석정 꽃밭에 가족들과 소풍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꽃길을 건너라면 모두의 하루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추천 장소입니다. 예, 정말 추석 명절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명절 준비 돌입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내실 건지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프리지아 아이디 이선향님,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 5060 수련회를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기독교 박물관 견학하고 맛있는 점심 먹고 수련관 도착해서 찬양과 예배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조대항전하고 50명이 넘는 인원이 저녁 식사를 한 후 장기자랑, 은혜의 찬양 시간, 너무 즐겁고 재미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임원진들의 수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으면서 또 찬양 연습하러 출발합니다. 와, 사연으로만 접해도 정말 알차게 충실하게 최고로 즐겁게 은혜의 시간 보내고 오셨는데요. 처음 가진 5060 수련회였다고 하셨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 같고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임원진들, 아이고 고생하셨겠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일 아침, He touched me, 주손길, 서늘한 이른 아침 따뜻한 찬양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복된 주일 보내세요.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 공식, 인생 법칙. 뭐 이미 회자되고 있는 얘기도 많고요. 여기저기 소개된 자료며 뭐 관련 서적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의 행복 공식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십니까? SNS를 보다가 크리스천의 행복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글을 봤는데 좀 공유할게요. 자, 5분간 행복하고 싶다면 찬양을 들어라. 30분간 행복하고 싶다면 설교를 듣고, 하루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말씀을 읽어라. 3일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기도하고, 석 달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공동체 안에서 섬기며, 1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이 모든 걸 반복하라. 그리고 평생 행복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라. 자, 오늘도 매 시간마다 찬양과 말씀, 또 기도와 섬김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로 인해서 오늘 하루치 행복 더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13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최덕신 죽게 가까이 들으면서 문 열었습니다. 크리스천의 행복 공식 제가 쭉 좀 열거해 드렸는데 예, 뭐 동의가 안 되는 지점도 있을 테고 공감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요. 말씀과 기도, 찬양 이게 우리 삶에서 빠지면 예, 좀 의미가 덧없죠. 예. 말씀, 기도, 찬양과 가까이 할 때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희락, 예, 행복이 넘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평생 행복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라. 이건 뭐 우리 신앙인들에겐 누구도 예, 거부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한 주간 보내주신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겠습니다. 먼저 정영이님께서 청하신 곡이에요. 지선의 소풍 그리고 신민수님 청하신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듣고요. 최민경님 청하신 곡은 어쿠스틱 아이빅 고난 내용혼 편히 쉴 곳과 그리고 문자 2834번으로 듣고 싶어 하셨던 마커스 커뮤니티의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도 듣습니다. 여기 한 곡 더 플루트님 청하신 곡 김단비의 긍휼

닉네임 플루트님께서 청하신 곡 김단비의 긍휼 들었고요. 2834번님 신청곡 마커스 커뮤니티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이었습니다. 어쿠스틱 아이빅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최민경님 잘 들으셨죠? 그리고 신민수님 신청곡 오벳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리고 정영희님 신청곡 지선의 소풍까지 다섯 곡을 주일 배송으로 나눴습니다. 자, 이어지는 신청곡 주의 배송곡은 박혜동님 청하신 곡이에요. 손경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7312번으로 청하신 부부천재의 다 이유가 있네 그리고 방금

1위님 청하신 희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다노월십의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이정미님 신청곡 피아월십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피아월십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정미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단오월십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희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방그리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7312번님 청하신 부부천재 다 이유가 있네 그리고 박혜동님 신청곡 손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이어드렸고요. 1부 마지막 곡은 최용옥님의 신청곡입니다. 에이맨 기도 전쟁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